0: 망이네. 먹나 마야마마. 마푸르 비기 줌디기 망이버네. 남자수 망이버네.
1: 아도 우디 사이포. 카버드 영어리버 마야암세.
2: 카버드 영어시디고 자마자니 리싱다. 아마니기 와니다.
3: 아루자기 레샤비마 고동티바 톡보다. 농신네버 누파마나 고동티바 말해버 티바 톡보다. 와리시 한근네 인루보다 모바일 폰에게 토 예비시나 아야 한번이네 사요.
1: 사요. 아도 와부디. 아힌 뿡어 맞다 알간다. 누파나 폰도 실레이니. 마두데 야이 코이 누피나 티나 사이부다기 쇼리 롱 넘버 하르가 탐크리자니
3: 얌바기도 얌바 캉부두다 이때이마두나 세션나바 오람드나
1: 아두 먹디 만데 와세 아이 기타 태독적이 와파마 맞다 항적이서
0: 거리 맞다고 이비려
1: 쇼기 강구 시부 엔지니어
3: 아이 코이 사이프시 이주기 팁니
1: 오오 강제로드레 소리 강제로드레 소리샤
3: 이안바나
1: 아이기밍 이모비 거지 아 통왕먹이 요마마 아아 아득이세
3: 아아 송기세
1: 상관 한번 맞추다 이바시 아이기 요니
0: 오 거리 맞다고로
1: 엔 마얌 레비리 바시 시다 통가노 바마 사가니 하이베기 마땅두기 마니
0: 아호이 나시 파이낸 서비스 하면 떠오르고 거 모델 파이크 떠오르고가 아 돈나 호르니
1: 아도 콩나가 시디샤
0: 마시 라폭보다디 하이팩 카네 아 섭사는 강도이다 디파멘드네 콩나가 시부농시버 미시오도 묘리
3: 아이기 와칸다디 마시 소이드는 양가다 뭐말 판네 농시르베수 허펌마 펌 사드버리는 하이저리버
1: 마펌 사드라바 하이버도디 헥타 하현저닝데다 하이버디 레이버 통아시 사드링아이다기 통낭치 사이 샤마기 마망다 호저름 러버니 통샤가 도리버세 마품 자데 하연전이니 사야 마시 나트라가 카라 태독 태진 따 헌전이니 사
3: 태독 보야로 람비기 좀딩 락바다 마시나 탓게 도리버니
0: 작바 하이버시디 숨는 숨는 살라가 농아이도
1: 사야 보이기 와도 숨버부디 숨이 어두보 사야 보이나 시덕이 유음 작바다 까야야마 티에까 도리버세 시덕이 디야 묵 티에크라니 맨로 나묵 탈라니 아두다기 예라 오이라 무 하이라니 오이도 하이로 가이텔라 쪼부나 묵탈라니 아두다기 티에가 사이브기 람비 쪼부다 묵 잘라니 마두다기 쇼 아무 예라 오이라 사이브기 레라 가 쪼부다 묵 티에니 아두다기 콘통 장부다 묵 티에니 아두다기 콘통 롬다기 이몽 롬다 묵 티에니 티에포 마얌세 칼루라버디 쇼엄더라 쇼엄더라 피땅 하이독베 야브자니 인콘 마셋 크라기 컴펜세이션 피라버슈사
3: 스마도 양고이보와니다 얀번에 삼민이
1: 사야 콩낭세 막이 약라우로 퍼져봐 마땀치 오이리 얌드라보다 사히 사움 사마리디 라이키가도 숨마리 아드네 야라부디 얄란닝 키드레다 사야
0: 얀마 얀다 바이버세 아쿠이는 건 보트이다
3: 아두부 마시 얀바 하이드는 뽕링제 핵가 사긋비로
1: 아두부 호지기 마땀다 불티비다 우타바 우얀다 바이드나 이호 홍너리버니 꼬사
0: 우호도 범다 이호 홍노 이게 와니다 거의 스와이디 우기 우웅아도 호시디
3: 마시야라가 스와이다 아니 다르가 로에리네
1: 하이브기 와니 가나나 타비니도 고
3: 쇼나 타비베스 야이나
1: 거의 아이나 타베스 야이 아이쇼 타보부디 얌 타지 아이게 힌콜 상이신이 사엽도 아다 상이주제
3: 우제레
1: 아두다 미 쿠딩세 우헥다 야로이다버니 하이브기 와칼라이 한닝버기 와니 우기 마만 강은전인가
3: 예 우기 맘을 하이버부 기비다 파스 클래스 오레가나 루파 사테 차니파 세컨 클래스 오레가나 상와 자툭 피리베니
0: 에이보 와로 또 마페이데 세크레
3: 코낭 시수 카이르가 요르바다 루파 리싱 쿠타니 푸디 헥터 팡이베니

0: MLA 사이 부크름절이
1: 그리다는 시계 랭클피로 이분은
0: 아이 이모비 거제 나랑 MLA 사이나 우와 타버기 우기 까나버기 마땅 능앙비 키버도 파자만 크라드나 아이는 마틱샤 바자다바 타가쩌바 누가이 풍독쩌바 락셔리 버니샤
1: 이분 거 좋다비 호브라네
0: 아이 락셔이 문나타제 아두가 TV기 파울드쇼 레디오기 파울드쇼 마텍 마텍 야우키
1: 파자브라
0: 얌 파자이보샤 아테이가 코이게 사이프나 낭비버가 케나바 아마나 사이프나 낭바나 포세 캉나 따세나 포세 눙시나 낭비버 말리 아테이나 낭바나 타우람기 오이나 심파 부르가 빵아이 하이진바 만바 마웨 따위샤
1: 소옴나 이보 빵타데 헥 타긋 비레네
0: 아두가 샤
1: 따비
0: 아이나 락셔리버시기 마람마마나 삼진제라보다 아이 코이게 시다 통마 사가도리버세샤
1: 통지 사버다 깨도러바
0: 콩낭시 수이 야니 하이네리 마시 사 아이디 얌는 시제 파무제 사이브나 마시 컨비게 하르버디 로컬 MLA 모이나 인바이러먼트 포 눙시바 모이나 깐나 팅비러버디 얀가더디 만데고샤
1: 아이기 와컨데 이붕어 통제가 싸우는 사오바 콩낭시 록톡브나 중근 칼리다
0: 통시 하나 레디버시데기 쇼톡부기 서록 마망롬다 오헬라가 미 아마 니기 힝콜 쇼 오버 쇼샤 컴펜세이션 카라 피라디 둠야니샤
1: 마도 하이브 더 라이브 와니다 인콜 마푸드나 코터 챌린지 토바 아두다기 더나 토바
0: 사 도도 만디다 힝콜 얌 쇼너리 아두 사 미터 아니 오음 푸타루카 묵 나트라가 따라 묵컬로우바다 마양이 파나버니나 야라카니다 사
1: 아둑상나 묵 하이브 곧바 깍버 곧버 콩낭지 럭톡버는 섬드라네
0: 컴페션 신기 빠샤디 아이나 칸제바다 콩낭 얀바 마루 푹바 마팜 레이바다 하이바 티카기 빠샤다 빵얌얌나 하코도 디만디 보샤
1: 소게 와팜주 얌나버리 퍼제
0: 샤 아이디아 솜 투리엘 왕마 솜다 레이저브니 샤 아이나 하이저리 버세 아이기 힝콜수 카라 쇼카도 리버니 콩낭시 깐치 하라버디 아이 사레 컴펜세이션 가면 또 럭저러로 샤
1: 파레 파레 아이 수 까나 까나 돈 하이드나 아무터리 이행게 꼭

0: 간 따나 가다이다 망우리노
1: 아 쇼무왕 먹이 에멜레도 미가야 락 나드링에 시다 오너로 보네
0: 오 콩낭얀 비드나 바이두기라
1: 응 아두니 마슈 마야마 망다 마이크로폰다 왕왕 받아디 파나 밥다바 말이 파나 퍼져이 아두가 에코이니 샤레 이보 와리두가디
0: 아두보 아노보로 호식 마땅이 미 에야마니 아스 다모시마마 타사나 오크레 사다 오바다디 사다다나 메미 루홍바기 오풍암니 하이도키바도 루홍가다바디 가시 따라니다 가실레 바이사디 오드리 아이기 마루키 바이사 수가랑 탕가다바니 호식 줄레이드리 마시다디 잉타다나 레레 흠 마나바 아마소무라이 아이원다네 자로로가 하이라카누고
1: 노렌
2: 다모
1: 클라우카 클로 펌실라
2: 다모 아코제 락피라미 하이
1: 아이 나코이기 에멜레 우너름 라가 나코이 드상 아마니
2: 오 에멜레 그 거리 레게 다모
1: 에멜레 가 디카 슐레 나드레 아도 낭낙 클럽 키 세케터리 오이르 그 나트라
2: 후지 오이저리 카리 톡스기 딱 비네 다모 아파무도
1: 통 샤가다 바시다 콩낭 얀가다 바 마레
2: 호이
1: 나코이기 클럽 나 우셰 칸 비요 얀 비누 하이드나 마리 레이나 바다 시에마타 타시 아도 나트라 가나나 마야 미팅 아마 떠오르서 좀 톡톡 시게 되게
2: 야야 다모 미팅 떠오르가네 얌나 파이 하이드나네 강부 마 못 털어디
1: 아두 외라가 마양기 쇼이 코마시라
2: 아저씨 아니다 뭐
1: 아 다리 브로 사우 범탕 택시
2: 담호 아기다 먹죠야디 이사 택터스 야래다
1: 택가다 보니 뭐 이분 원래 그 빨리 안 농아이 오 다리 브로
0: 노렌
2: 이때마
0: 네 학당 밤마 먹고 자만아야 만드레
2: 이때마 아이기다 먹도 버려가 디 아이살라니 아이 담고 버리 좀 차름 바네 아도 이때마 회기 레이게 하이데 좀 레비요 아 담어 아이 요저르게
1: 아두디 하이잉시다 빵투어시고
2: 호이 아 담우 나나우 잉저르게 좀 아이나
1: 이베마 레이남비야
0: 가이더르게
1: 낭시 눔시네 캉만남 남벌 레이 하이두니네 낭제
0: 아이나 하나나 자로로가 하이라카노나 하이제키드로
1: 레이남비나 하이라가 이몽시 헤테 야라브라이미나 헤테 로이라브라이바 이베마 nang na khangda ba manane nang lai manam nami haiduna anga ngoi ngai da imana sapon thado pa seng da badagi ni nang haidai ni nang ba
0: adu sapon da gi manam hele lu si ba shampoo lu ri ba powder thari si di kadai da gi ninga iba ko thoi ba wano wariam thoriam si da ne lu ti gi ta saung na ga dam ni
1: nang gi samana leita leita ba ni nang ba nang samana leita leita ba ai ni nang ba
0: ma bu pi thak ing da ba ina ti zaloladi taningdaba wado sangthagadawriba
1: ado anganga dunan nangonda khalam gadaba imongchide yangam badugdi nang karipta khangdrai medo
0: as karimte he khalamose kahe sangthongsige
1: aina adu shaningi haraga nangna kainu thongke tawuni haina bie malaina mina shaning medo hekta thongo adu yare
0: sumain sagolle khangamadi lejeramoidong
1: nangdi maitei wahida macha phataba chawba ngai mawa phataba chiba ngai ngai ri weri ni ni bi
0: si bung wa ngai je de ngai je de adu bu oi be ya bo wa ro
1: mawa phataba chiba ngai de macha phataba chawba ngai de nupi phataba di kari ngai ni adu dia
0: nupi phataba se lai ra mo ye adu na haine ram dri ne
1: nupi phataba lai te lai nam bi chu phai lai nam bi phai
0: phai khu hai do ya de am ta hai bi ra u da na
1: nupi phataba sat khiba ngai 하이비아이
0: 아두디 아이부 살랑 바이와니네

0: 담어, 고낭 무 뭐가 심어디네? 뭐 군이 타는 미니?
1: 응. 가리다 하고 빠 파락 따름 마번에서.
0: 오이다 징컷 빠 인컷 빠 뭐? 뭐 그게 클린스네 파락 따름 운이 이든.
1: 레헤우러서 이디네 눈 띠기 영절이 보니까.
0: 담어, 이혼해. 사이드기 영무드네. 아 저거 상무 아무 군도 만드는 이혼이 담무다.
1: 하이버검래드나 말이네. 아두가 마시다 타오 해질라가 마이 타람리오시나 까나까나
0: 아 먹고 사람기네 누파마사 코이 아두가 아이쿠이 이노노 보스 요브니 마이티 입자니도 담무시
1: 잉수 잉다 버시다
0: 에 담어 마양 그놈 하니니
1: 까까리까리 하이나리바
0: 코낭 라이리 미녀네 아잉 아잉 커피 하이니바 야나 담무시옥나 눈치네 급니 하이
1: 아싸라다 아두군바 오히려 더 와드주 능강을 끊어다
0: 아스타모 시모님 하시야 세 인돌가미니오 이문가디고 나간 애도 뭐고 로인 오머리를 따리 하이바 아스 뭐고 이디누 빠글이 있더래 님이 따보고 퉁롤버니 아 담무시네 따봄도 있게노 뚜리엔다니 칼리바
1: 이봉아 깝다버니는 까다 있다도이노 낙바타파 요아디 또고 또고니 까이누는 또리바
0: 아두부디 아슈 칼림니 후직 못담더부
1: 노렌
0: 담무
1: 아디 와도 타이나기 후직기 못담 하이범 레이티니 붓프레 라이티 라이텀너 벨라이티니 능보
0: 아 담오 아두기 와디 아코네 라이프바 마야마 닝나리바니나 아퍼벨레르바디 퍼터블레품 톡드네 담오시
1: 라이닝바 하이부네 아이코이 미오이바나 닝나리바 라이 아얌바네 아한바도 미오이로 멍악더니니 능보
0: 담오 라이프벨레브라 리테브르담 하이우니다
1: 아스 마도 아이네 헤타 하이비야디니 멈중멈무이도 보
0: 아두기 라이프벨레브 따라바디 퍼터블레브 따바니 앙안벨레르바디 아멈벨레이 따바니네 담오
1: 아두기 와도 아이코이기 그라하 비트리비 군바 아타이 그라하기 와네미 누밋 망안 팡바 아항바 마팜 카라다디 나안드나 좀 레이리브니 아멈벌레이 본티니 능보
0: 아이코이디 비트리비데 레이리브니나 비트리비기 왕항바 따바
1: 낭이 와도 사나드레세 아도 야먹이 와칼니코 아이나 칸제바니코 라이 파타벌레이테 붓레이테 붓샤나바미레이 붓디레이테
0: 오
1: 붓샤나바니 하이라가 붓토이 담네이 하이라가 미기 헬라가 미마판 토언드라가 후란 바 오이자 외탁 티바 강구기 신톡딜레 미 카르나 라이탐 나바사이 미기 욤다 레이스랭 사이실리 미 폴로이 기바기 망다 힝다 마이탄 아사과 마이푸 탐실리 싱다 타발다 피파위 누피나하 눙당다 기나 샙바다 로르가 피나네 팟팟 하이질라가 왕고이 샤와이비나 하이질리바니 샤와이비나 라와이루톤다 삼보이라바디 힝디 하이네 슈마르가 미카야 키헬라가 마코이나 미기 사선 후랄리 아두가네 꼬따기 포우주 까이보다 후랄리니네
0: 오 아두 담우 오리로 하이샤
1: 에 마세 아이 바바나 리람 바와리
0: 오오오
1: 아두다기 빠샤 빠이바 이몽다 마이바 사라두나 부타질리브니 하이두나 키나나 바카야 타우라가 마나 부탄 톡바기 타우눙 떠오르가 빠샤 따리브니네
0: 오 담호 지몽거니 아두부네 담답을 나시고 아두목 립사니다 마시디도
1: 아이코이니네 시마당도 와리 샤르곰시
0: 이때마 깨노 두칸에 셀루리브로
2: 블로케네드나네 포트포 아마타 방아우드레 땅나 땅카 다우리바
0: 이때마 아두니 징드네 블로케 떠오르가네 담다 아이코이 마시네 페트롤 게로신다 아사아탁드네 앙암 앙암바 샌달람비 우효레도
1: 아두기 와디 세히 망아 따라 이코노믹 블로켓 타우라바디 누가이니 파니 칸바 아이코이 스와이 더 미얌 레디자니코 얌 레디자니 얌 레디자니
0: 세 아두다기디코 사카르 파비 요우 더바 마얌수 라즈니티니 하이드나 야노바 폴우 야노바 폴우
2: 이붕오 낭네 헤나가오 크레 람비디 마코이수 칸데 마코이디 마코이 레디 칸은 바니 소이도 소
1: 얌 나가가누 코낭쇼 살로 작도 카르근가나 사시살로
2: 노렌
0: 대마
2: 낭부 콩낭이가미로
0: 호이 눅시드니 영은만
2: 나이코네 낭부 따르브로 콩낭시 땀내이 아힝에 힝카피 하이나리세
0: 아두기네 담모 코니 강나림네버시
1: 살로 하이버니미 낭부 와티 와리엄도 강안우 하이레드나
2: 아두부디네 아이코이부디 따데고 아이코이 마나 하람마다 콩낭기 마톤다 똥발라이두가 아다 하이봉 밤비데 똥발라이가 노멍바 힝데 쿠바쿠네 타시 아힝데나 우라우네 하이라미
1: Punima hing the nea. Isai Samina Hibani.
2: Hima.
1: Amana nea. Lai nupani Hibani. Amana lai nupini Hibani. Go, lai nupini Hibani.
2: Pagi gatale. Adubunea, Moitamon at Hazardresu. Masigi Kongang Makakse. Damnai de Hinede. mi tabe yam yaunare. Mayam manaragane, turende in taraga tau tan credi paradam.
1: Saloi mi bimanumbo.
0: Ah, itemigiwado, canovafe. A te laredna, tamota dresu, item de tafum to ikin, inanina.
1: Ibunore. Nangso, capti captain a kadai di tado in nangso.
2: Adiwa di mi oibase, manade. My biggie lay Paul oxin bahai bahai the ballet. Light them na bat, hinagan bat, hinagan the ballet.
1: Adiwa di Nupana wa haiba, tagan batagan the ba, nupizu lay. Aina salo hide you, sir. Nakayatisure. Saktu, Haraga.
2: Tamos at the Miavani. Sinane saktu, Haranidana. Saktiram died the Kadai the Noma Mankani. Yum the lady dana, taba amatorani. Saksi, bugs, arrow them.

0: 다모 공랑시 때문에 급해서 쇼이들 했다 뭐 미는 해나 봐 야마 딸이 봐 이씨
1: 야마 딸이네 과
0: 다모 야마 딸이 어 시순에 아이고 됐다 뭐 이니
1: 마양왕네 하이버도 에더기 비 비더기 어묵 시 시더기 디 디나 이더 아묵 할락 봐 하이버디 능나 하이키버도 마탕 마탕 능원도 할락 버디 나때 거노라
0: 나띠미다 뭐 다모 쇼 아잉 아마따 리다 비우고 들어게 라리 좀이 컹나 봐 아잉 머리 뭉하든 옌르거네 동아시 라리 좀 아동 항본이 게 들어오겠다 뭐
1: 아스 꼬쇼레도 보르드다 아이나 힝 뚱드드나 마두기 쉼샤가드라네 담나드르가네 까빡드르가네 아이 돈데 이까이 저로이드르네
0: 아두버디 담오 아쯤 아마디 캉게드네 이영부 영아거디야
1: 호이 능나도 깐나 하이라버니나 봐 아이 응아시 힝제 핵대 이영하게

0: 이게 아저래.
1: 다가슬이 너나 바저나 수르다나 착비 그래. 아이디 타부 다저르 덤녀도 이제 제양 해비랑 그야 농아 이제 그래. 다가슬.

0: 공간기 타우럼 따비렴 리버싱부 따람노 옥제리 크롬제리 따톤수 요비럭리
1: 욕제럭리 이칠리비마
0: 나첼 피다 타제리 피다 솜들링센시
1: 파니파니
0: 따톤 나시에 코이기 공간기 타우럼기 아니슈보이나 탐제리버시 나샤묵트 바하릿 아비안 캠페인다 셀헬프 그룹 누피싱나 러우버타우당 하이바 히라마시다 나첼가 동안동안 바미오이싱가 우나두나 사바 와리와타이니 아두막부 타롬 하우독바시디 고티마움 산디아라니 데비나 삭바 군웅 이샤이다 레박레이 세타바 타미나시 따톤
1: 타미나시

동안동안 범머니뿌리 펠느리 탱겹잡아 이쇼이싱 마탕마탕 따비리 그돌겨 훔수보달 구쩌리바 펠 노바프 콘젤다 함음 사다난다 세링바 수레스 히던 이세이시기 세반바 오이남기트

동안 동안 만만히 뿌리 펠미세이 마탕 마탕 따비리 아돔나 타롬 따비리 바스 아카스바네임 팔기 강라 채널 덕이니 채널 시다 혹지묵 부두나 락서리 라디오 릴라 가리비니 와스 릴라 시기 아로이비 사룩 릴라 사나비리 바 아치바 티에터 애소시에이션 기 릴라 강보

0: 이붕어, 와 아바 믿고 나 똥콘 따라봐라. 라이박 TV나 이붕어기야 땅여대라 이놈랜다 하락파 밤에 내사게 나나옵나 레이서럭리 라이름이나 이붕어나 딱비란바 마동 있나 갈비라로 갈비라로 바강바다 하이비란바다 아와 나쁜바 꼬그라니 아시라 아시라네 파무바 아시라네 농시바
1: 아, 나나의 구현이 타와이 때리 간비요. 원래 일년된 지든 나나의 구현이 오 간비네 복간 할래 이때. 민초기야 처음에 농덕이 입에 먹일 나에게 이신티비도나 자택가들봐 구현이 보 천하 구야 가득 참비운의 입에 마음이오니라.
0: 가리, 가리 엠노 빼로 파기저가 있나두나 나 거기 맞담 레나나봐 산업복기 석담 럭두나 에이 나망다 레비. 그리 하이닝이 응엄바
1: 성기 여러분의 나이니 아이 거기 타와있다디 난 조금만 놀아줘봐 라이닝 타고 탕레님 해야 되기 건비우네 라이닝 타고
0: 복제엔 좀더봐 아이 망아이리 하이나 나쁜 또봐 미남 여와 하이바디 회이 앙어버나 마뿌 씩버금 나 거기 타오인 시댁이 민나이 누비 아이바소 오다비 마이따이 누비 봄보기 마마이 피로 나도나 만이부 사나마염다 렘나 우바 방암다나 시바 따라봐 나 코이금바나 힝나바디 마이테이사누가야기 마메타 눈아야파바기 오픈 사이신도나 눈시마석 웅암다나 옥다보롬부두나 와나마폰시 레하오라니 서로 나이닝통나 빼나나바 사나나바 아나와나와보 레자루코서로
2: 이베마 나나의 코에니부 아무카나 복비우네 비에마
1: 가리 하이바
3: 가리바니 와스키 토르바 탕린 마야데기 나 코에니게 너부마뽀 와가노 와가노 이 콧박나 아무카나 복비우니 나 코에 아니나 로나 후라누나 라이빵니 토기 밍쳤다 아티바 아무빠 라이한바 레이파 칸나 이콧 망나 폼나 싱도게 라오 아이기 망타나 이상이라 싱롬게
0: 나이코 아이기 약탕 야오드나 나 코에니 삿키바 야로이
3: 고마디
0: 나이닝토
3: 가리 하이바 낭기야 탕났다나 눈비 아이기 신탁다 낭곰비 미나이 노비나 냉타오기 타록다 코팅전 마사리
0: 나이닝토
3: 난가 토이는 강나닝 아이오이데 나 속도 영이나 짝스러살로
0: 라이닝토 나나이누비가 강나닝 아이니 레이바키 마비에마 아마 오이나 아이나 하이자리 사리손드나 미부 타자한나바 호나바다 남로이다바 타박다 호야파바 마카본바부 나약바 아시나 레이바키 마파 오이바부수 본나 따르바디 나나이 아이나 닝아이다 레이바 감자디네 라이닝토
3: 락시이다
0: 깜다위 깜다위 엉엄바 라이닝 토기 토건 이붕어 농도나 띠아득이 레이신통 항두나 영터비라로 아와보나 띠닝바통바니 Pembatasunate wasangna puni wasangna putasunate naman kumbani naman kumba tawai katuna sar hunduna mapung parba matamda mahayaran duna munduna keran kigani go matina
2: ima
0: ima gibu
2: kari kabli bano ima she toglo she ima 이마다 락차 기박가나노 나차다 딱 비우네 이마
0: 이마기 스차이
2: 하이 비우 이마 나차니 이마기 라면 싱제게 락차 기박가나노니 이마
0: 이마기 스차이
2: 마
0: 이마 깨도우데
2: 마
0: 살로 사나사로로 입고
2: 나대나대 이마 나차나 와마다 항제게 아시엥바 바우 딱 비우고 이마 노마 아이코이 마얌 묵나 강제 샤네링에이다 할름을락보다 이마는 꼭 쿵키바 할래두부 가난하니 이마 이마 이마 나자나 강제다두나 항제바니 나자 아무칸나 항제라로이 나자 아붕악 비우니 이마
0: 이마기 스사이
2: 이마
0: 이사나 하잉 사오라가
2: 이마
0: 이마기 닝바 통나나바 이마나 하이바 일루코 이마기
2: 나자나 하잉 자오라가 샤나야 탕부 피가오 샤나 야제기네 이마
0: 이마기 붕어
3: 라이파키 아감 마타우 밤나이바나 싱바 라이파키 와일 부비리바 슈나틸레 냉타우와이나 짜히군 짱읍바득이 보이레이 마이따이 샤나 땅벌 밤제두나 보이레이 람담마니뿔 샤나 라이바키 토글 방제락바 이호치나 라이바키 토글 방제방암바 이샤싱 레이레도 아두나 아람밤 선우나 뽑바 과이드가 할 잠자이 코야이 락보다 마이따이 샤나 땅벌 신나르게 아 마시다 앙암바싱 까나 야닝다바 여리바라 이와드 범슈 톱디 닝타우와이나 이레이박 이자띠기 야이파나바기다 막다 와칼칼루드나 하이리바니 따라브라 까이룽바
4: 선하여 정착비시 닝타우
3: 허지박 터랑 뿜발로이드나 샴자이 볼레박 마방드 투우느뿌로 왕웬 믿고 바시다 마이따이 닝타우기 고범 신나르게
4: 파근이라 닝타우
0: 마자이 붕어 사나한 삼자이나 닝토우
3: 고마띠 고마띠
0: 라이 닝토우
3: 농 농비나 레이팍 마망다
0: 라이 닝토우
3: 마밤시까리는 난 컨드라바라
0: 나나이나 야암나문나 강제이 라이 닝토우
3: 어두디
0: 레이팍이 앙아마토우 뿜나망나 한갓방암다바 도민나 레이바 레이바키 마마 아마 오이나 라이닝 토기 야이파나바기 담막 레이바키 야이파나바기 담막 닝아이데 레이자방암자다나 락사리바니도 라이닝 토
3: 아유 레이파나 카리파미바
0: 레이바키 마호신나 라우저리 사나야 당나 딱비키바 마야마두기 마농데기 마이타이닝 토기 코밤 카피바 사나야 당나 딱비나바 하이저리
3: 아두리 하여 누피 아이나 하이바 인가다라 일로이더라 아이게 능바 통과파 곰낭 삐방암라로이더나
0: 라이닝토 나나이 누비다 나타나 마레마스달레이바 미오이바나 라이닝토기 와서 까현가다바 마루 이훈 땀드리나
3: 이니야 힝짜비 누피 와여바수 힝짜비기 마트와일로우바디 다르마까이게 강자우해 능기 알비다리 라우레헤
2: 라이닝토 아파바 단칼락바다 람캉다망 흔비간
1: 샴자이
2: 이마시기 까리마라레 라알리바디 나나이 아이니도 레이파키 아이 파나바기다막 나나이 부마 딕자브 짜이락 비비우네 라이닝토
3: 이파기 샴자이
2: 라이닝토 나사나 라이닝토 샤나 콩쇼그나 이부다우파 캉바기 밍렌 샥나 와석자리 레이팍 마라 탑네 잉나 빤나 바기다막 삼차이기 팡팡 토크바 마니뿔 샤나 레이팍 마이따이 닝토우 구방수 뿜닝 셉다 징나바 레이따라 샤나 쿠야카드 가톡자리네 라이닝
3: 그리하이바 샴
2: 라이닝토우 마땀 가르다기 수나짜리 분시 쭈뻑이니도 라이닝토우
3: 샴자이
2: 라이닝토우
3: 뚜밀레요 아할로에 칼리바 가리바니 와스 방금마잉 따레 칸브라
2: 라이닝토우
3: 낭낭기 뽀이레이 앵가나 짭간이 냉바 나 코이 뽐바 아이기 이마음덕이 짜토크로살로
2: 딱비바 사나야 당인자가니 마 범시대기다 나따라 Manipur wang malan batara basu kok no nain jagan ilain.
3: Lam hen nganu samjai.
2: Babung, nasagi soy padra ba wasakti. Thong na alo singgi wang madani. Ching jau gum leng jaro jaba nanai gi wasak ni do lain ito.
3: Ipa gi samjai. Kari. Nuasakpa.
0: Sumna adu saksaba hai baduni. Maning thong dadu na apa ma pang dabagi masin to pangang ngang babu.
3: Nangdi hawjik phawwa sattari gomadi.
0: Mama gumbana lining thogi yathang indraga nanai nubi basu yathang illoi dole khanjarabrani lining tho. Si bata ba phawada mai leijaroi. Sana yathang tung ina mai taining thogi khubamda sit sai bu thangat jatuna lining thogi wasak ngaksari. Kanale. Hawji mak sit sai bu thuna nak tabaya de hayo.
3: Kari hai ba.
0: Heninto na na wa ba hore dana wahai ama pa ba hairam dana sakra ba ko adobo na nai nu bina kana hanna uzadra bina nganga narbasana kuya kad thawai aksang kasaduna ibungogi kongonda sonu karom sari
5: Ima, yamung suling lagle ima.
0: Sam.
2: Ima si.
0: Karigi lakpano.
2: Nanai gi ithau pangthok jage lakjabani.
0: Kanagi yathangna mafamasida sangrali ba. Ningthau masani ngami sira.
2: Ima si. Sana yathangdu yauna takpidrabasu. Sana sangai de lengsinduna pothabi. Lengbi bana pharadra ima si.
0: Aibu sallo thingba.
2: Imasi.
0: Aibu salhal loy dabana hangat na tari bana.
2: Imasi.
0: Samjai. Ngasi di gomati bu mahong sagi nupi ni hai na ogano. Taibang panas bu ilai lai na manghan bangam ba mai tai nupi ni hai ba say yen jaho.
2: Imasi. Nasana karamba lang jakiba ngak pisi do imasi.
0: Ngak piri. Ai na ngak pi ba dagi hauji phaba ning thau ma sa ma gi magun manghan da mang da lep na wa ngang ba ngam halina.
2: Imasi.
0: Tau sanahan.
2: Imasi.
0: Ngasi phaba gomati na kari gi hingni ning thau gi wa sa ngak ki gi hai na ai bu su nang na kari su lai ta ba nupi gum na khalli. Nupi ni hai du na nang na mai tai ning thau gi khubam ka ge khalla ba de. Kagra ba lai ra ba de gomti ai gi thaba se net na ka to. Lapta ba de.
2: Okle. Ogle nupi, ogle. Apa mami hau bana kupki duna, ni masa kangki dre. Cumna hai jara badi, ikut ta thang pai ne ingap si kat duna pi bang amgada ba samjai ne. Adu, singna rabadi apa bawa ne, wajib bang mangja.

0: 성질.
1: 아빠 미호바 까나.
0: 이마시.
1: 넌 의자바나 망오인라바 눕바네.
0: 나티.
1: 아빠바. 아빠바 오인잉라바디 마파마세기 투나 아빠오빠 반토기만하다 나서나 사이 파가다바 따나자로 짠코자로.
0: 야, 아두 파부 영네 신나바.
1: 시 파부다 나티나.
0: 오, 이마 막니 간자두나 마사마나 강봉 엄마기 왕말라나 라이닝 더욱 샥나.
1: 그리 마카다가노 삼자이 마파마세기 투나 짠코자로.
0: 아이기 더욱더 번바비비가노 이마시.
1: 럼해라바디 레이버기 마하라니 아마나 이라이레나 세락 비방감미 해바세 미빵쿠디망나 컹팜 토이나
0: 이마시
1: 컹드라바디 삼 아이나 딱비리 마하라니 아마부 이까이 컴나두나 마파마세게 토우나 한키브나 닝타오마사바기 먹은 멍웨이부고
0: 이암바기 지차이 이마앙데나 토우투우나 빵토로 이암바 마파마시게 꾸이나 레이타바야로이도리
2: 세다야 탕아도 딱비기로 야몽
0: 카리
2: 누나오부누 시비오 이익나깔락 매는다 나나오부 쿠징 락두는 칭 신미가노 세나어쩌라는 악비운의 야몽
0: 오 낭파오바나
2: 야몽
0: 아이기 닝지어박이 왕마다 랩라바
2: 나태 야몽
0: 낭부피삭 빅링 아이다기
2: 야몽
0: 이하이 뿜바 카악다는 땀비라빠 우스타워이다바 아이나 하이브기 찐탑다 람헬라바
2: 야몽
0: 나토아이도 간자노 쿠라이도 백글 야
2: 야몽 딱비바마 뚱이나 나나오는 달멍아하고 타워아이 빠무다 야몽이나 밤도 쿨라이 빠이자리 오자구루에 비기구나 나나부 악비우 야몽
0: 나사간자나 바짝힌자오
2: 야몽
0: 야몽이 지차이
2: 야몽
0: 야몽나 아로이보이나 아무까한나 하이리 아폭비 팔렘까닝라바디 마이타이샤나싱아사나시다 카클루 나트라바디
2: 야몽 이마기 타와이드디 니저리네 야몽
0: 아이기 닝바다 아판바피가다바 마이타이포이레이람담다 마루위훌담드리
1: 야몽
0: 허갈오 허지마 마이타이샤나싱아사나시다 카클루 이마시
1: 선한
0: 나자나 락자바다 이마시나 라이닝 파레이 쳇피람바나 나자나 이카이 쿰나 키다 낙피가니 이마시
1: 선한
0: 이마시
1: 고마티아 사월은 가비누피 나떼 마시마수 코가노 봄나막대기 또라비 미나이 나이타니 봄나마가스기 마탁다이붕오 라이박 바바 낭구 바바보 이산의 하이나 방자보다 가람바 말때이산우나 마봉인다 빼인다바 레롱가다기
0: 이마시
1: 에이소 에이소 마마마 오이나 아이나 핵복사바 시사이나 헨바나띠 삼사이나 하나 따바나띠
0: 이마시
1: 이보도 박항바나 강비리 시론순나띠 납사바소 오이로이 아도보 아주 불랭다바 토팜 토파 이사기 토팡 토파다 아쩜발람비삿바다 아반바 삐라바디 이사 강대 미사 강대 고마티기 양나바니 하나 롱다바 남대 와라우가노 이마기 이쁜어
0: 이마시 타긋자리 타긋자리 북질자오라비 이마 삼자이나 아폭비 이마 막니 칸자두나 나사기 쿠수탕 이마기 자란다 까자두나 딱비바마뚱 안나야자 이마시 나사나 구름자리 이마시
1: 이마기 사나할
0: 이마시